믿으신 미사일도 그 안에 생활하려 시니 디바람이 디니 바람이 향수 비니 베타 모알이 아다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